0: 그래, 어.
1: 좋아요.
0: 지금 인터뷰 인해 통화하고 대기 중 한비를 발견 for a separate incident, 시 공상에.
1: 12, that's clear. Sammy, you're the only other unit I see. Can you head that way?
2: That's clear.
1: Route 9506. Melodrome.